0: 야, 저 소위 땅짝 하나.
1: 응.
0: 그 하나 나이버 바버리 까다. 그 하나 나이버 미시리 까다. 그러 도마야 땅가 레몬나일레. 무사히 땅해버 칠라이 땅가 뜨이 아주 땅해버 삼베르 뜨이 그러 가하비 땅나 레몬나일레. 내 거름을레.
1: 어머나일레.
0: 그러시나
1: 봐도 딱고. 네, 너무 이도 클래 샤디.
0: 샤디
1: 샤디.
0: 원제 바르니 파테냐 파테 만에 꼬꼬테 파테.
1: 응.
0: 원제 바르니 팔릭다 칼리 만에 먹으리레베. 장선 와잉 로파니 보도 와잉 도도 마스코디. 비벨레 그르니 보파잉 로마 사바바냐 오이 정나 레만나이레. 나마 보 탕가라자니 다주 클럽 보 탕가라자니 쳬보 사바바냐 오이 정나. 반치라 약도에 가보 정하나 사보 바냐나이 문나이 레문나이레 반치라 바냐야 와인치나 와인도 도모 레문나이레 레코라말레 엄나이 발레 나나스마니 콜롬베 카타보냐 시카나 와스에 콜롬 레문나이레 니네레 코카조 푸니랑 코바 운데 도문나이 레코라말레 레부둘레 엄나이레 타콤라즈 강부테 코페 토부디 타케 당도아리 송나니 엄나이레 레레레레 레코라말레 레문나이레 에상 사케네 보코
1: 바 니모 ha yang serai hai diba himi mayako yang bu bu phang ka samong paile ya azora wo muthumani tana wayung se ke bui bu khano me the bui he da au ha ke a tai khoroksa sini bukhu bo sahor ka sornomala khabone mariki sing thangnai ni Sini pandarogo seng salakya. Tamu salakya hanwa, Tuiman islai arang se loksio ni seng salakya. Hake, Tuiman islai arang se loksio, Abo tamu humani kok, Aboruk seng salakya. Tai kaisa seng omobo salakya, Abo hengke, Tuima bo naitui, Rignai bo sutui. Tuima bo naitui, Rignai bo sutui, Abo tamu humani kok, Abunutibo sang salakya. Tei kaisa sang omobo salakya. Ritrakno naiyei yakung musudi. Ritrakno naiyei yakung musudi. Tei kaisa hengkangke kepal nislai yasku chugui manya. Kepal nislai yasku chugui manya. Omobo sang salakya. Hake Kabangni Marikising. Tinibusung Salaifiona Omorokni Bosung the Salaimani Bishingo Norok Tumuno Romi Manyan Kanke Tai Kring Horani Musung Kanke Tinibu Norok Kring Hori Mano Tai Tinibusung Salaina Au Omher Bosung Salayo Zoro Zoro Salaimani Bishingo Taitam Salayak Kanke Sanai Topsi Manzagnai Hinke Rozong Sanai topsi manjangnai rozong. Norogni koktang koklop kerang kothomarok boseng khananai tai bising bising omohai chini asu asui songni jorarogo kok baratha haipano abuni kok belai buslei busteng kolok abunu tei seng kok salainai. Nain heke kok dugo sabotong phi. Hello. Hello.

0: 거랑 거랑 스라이 스라이 펠리야.
1: 거랑 빠서 양이 탄다.
0: 이 거랑 빠서 양이 탄고.
1: 빠보면 많이 크다 그나.
0: 이.
1: 그 파지오 거 아제 앞두고 구름 가랑 구름 가랑 가쁜 거잖아. 잘도고 어 코가 나야. 그냥 뭐 삼마사 싱호마사 디알 구마 스이 아멘 신로카나 바이트나 보던 바던 바카 탐구해 보. 그 바카 탐구해 그 탐구해 보. 내 상선이 바카 신호 저기로 신호 다 상선 담아 다니게 한 게. 내가 또 봉문인 카무. 파리 탐구해 시나이 버롱마 푸시래 시나이.
0: 이거
1: 푸시 푸시망 떠바이캬 배방 나오게. 게 구마보 무사보 신호방 그거 봐. 버롱니 무이 한바. 두부샤르 파시네 블레 게 두부샤르테 사르뎅게 프라니부 프란발리아 사이부사야 게케바 아부바세 졸리자카 모라롱도로 카페 하제 틴티니 한 탕가노 두보노 응고와노 프라니부 콜말리아 사이부 콜말리아 모라롱도 스마시릭 냐 부바세 졸리자카타 상게 땅파게 아 부사인게 보 볼랑고 와타나 탕마니 에 르크라이자 칸게토 피담 카시나이 승토 아스제 동마니 군노 파노 흥야 아스시에 승노 졸리자 칸게 승 피담 나이 토 오티 코터마 바리 탕라이시나이 아니 세장도 또부 바스베제 르크라이자 파노 다라노 키샤 살랑 나가므레 다고토노
0: 아오
1: 네네 버 발카 탕라이야 게 탕라이 I belong on the way. Oh, Dakotor Dakotor, Nini, Tok Tam Nuka. Oi, Mamma, Sung Tangado. Tang Above whom we don't know Tanga thing, but be they really have not. Now, Burger Damunka, Bah, Bassisha Hajin Bano Dakotor, Sunday, Hajin Gade.
0: Ah,
1: thought like.

0: 뭐 선의 있는 응이동 관계 아오 능 니니 야판고 라이브마오 다모통 아브노 오피리 나시기 마세르나이 아브노 능 톰자 마클라이나이 아프로세 니네 꼭당 세이보 꼭롭 세이보 꼬토마 세이보 아브 힐리코코 응나이 능 꼭람 사위보 능 럼디 그릉서자가 오탕이네 능 꼭록 나랑은 낭이정카 스피스 런낭이정카 능 니니 꼭 크나토토 응나이 피아바 니니 꼭 람 니니 꼭 브로 꼭 타이 태바오 있는 꼭 사이만냐 그게 아보 아서 힐리코코 응글라 아우 나인 해게 어저라오 대가시야 꼭 두고 샤보통 피 헬로 그런게 만리야 그런게 만리야 양 시니 저라보 하이노 아 벨라이케 파이트트이 요 파이쇼파자 하게 너르고이 그런게 되마노 대가시야색 나인 Hello.
1: Hello.
0: Aao, Deepor kaham.
1: Blay thajingo.
0: Hi.
1: Bukha tama hing thangka karung hali ya.
0: Ang mos hemanu, ang mos heman ka norni bukhani kok. Norok pai shogi sai man hali ya. Abang mo hani bukha khep, khep nongi jokha. Khana nam musung mon bagai.
1: Aao, aao, aao. Sai shonong ka.
0: Hi, tabule srai srai ka.
1: Aao, tabule sai tinar jinai tok thun ta bai.
0: Talk to me. Talk to me. Talk to me. Kothoma. Nin sinimunkisha. Nin sinimunkisha. Nin
1: sinimunkisha. Nin sinimunkisha. Anum tim dekasha ani dehi bosona kalian baje kisana ani buku sapuna ani kutanga no sapota tagi dehi kaca ko gay tuman parang kay dehi kanda kisha kapo po gay buku pugo kay baje hanga kay pagla sashi de buku no hamza buku bay kaje kinai Jadi bukan jadi buat macam mana itu kalau mungkin kau buat. Tak tinggal lagi.
0: Ya.
1: Jika buat mana ini sesuatu kan tak.
0: Hi.
1: Tak pun tak.
0: Jika
1: buat, hai, abu ya beli abu nak kerja. Di sini kau buat. Tak tinggal lah. Jika buat lagi jaga, oh my god.
0: Nasib
1: kita berat. Antik satu tinggal. Ikan.
0: Belai hambai aku tu.
1: Belai hambai.